의지 있겠지만 나머지 나무랑 한번더 앞서 갈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